0: 뭐 어찌 너 서럽은 것부터 왜 월마튼 것 속들이 아주 어른 날에 애까기 보면 그렇지? 아차 두매 뒤에 두 마리 뒤에 바꾸다 버리자
1: 버단 걸어. 뭐 버리자? 어? 뭐 버리자 자리 바꾸는? 어? 뭐 어찌 시 허누만?
0: 허누만? 두 마리 바꾸다 루퍼 뒤에